0: 잡아요. 어디 잡아요? 리디야 잡았잖아. 언제 조리라는 거 먹고사. 리디 잡았자 조리라는 거라.
1: Radio 스타팔다. 103.4 MHz.
2: 눈나만 나요.